0: 렌타 파기
1: 렌타 파기 렌타 파기 렌타 파기
2: Rentak Pagi Isnin hingga Jumaat.
0: Hiburan lagu-lagu terbaik.